아스트레야, 아스트레야. 네 다음이야, 네 다음. This is how we can reduce sodium. 아이스카야. 구르나는 그 대가를 아니. 구르나는 그 대가를 보고. 아프나 가르스마지기 아니. 스카야. 제가 보이니 오다 구르나는 그